아스로디 카나토 도르 세몽노르 카나바키아 보야르조마디아니 쿡도이 리셉샤르 세몽노 바이딘 겨저로우승 엘엠 그릉 반다워 꼭람 차라이마니 카나나니 파칭 탈라이나이 디니워노르 카나나이 아폰 데보르마바이 차라이마니 꼭람 반다워

0: 나도 런너 팔면 녹화 어떤 팔레가 안 가서 뭐 돈에 대한 놀기 코스 때 코스 고스터 보통 뭐 생각하는 건 단지로 신이 슈팅 탄하게 MBB 스튜디오 바로 파드미션 오브 나자크 하고 쓴 다래 그 스튜디오 합탄하게 스튜디오 합탄에 양 카메라로 비번 틱탁 클랩에 오디오로 그러면 사보 몰래 다크 플래시하는 이액터 파이고 안 벨에게는 살벌냐가 오 보터리야 살아보 그래 안 슬레버 보여서 뭐 그방 안 우카탕이 날이야 나 그렇게 잡 가도 고 나가다 아무 방 안 폰은 못 살마가 불라 나 아니 뭐가 하면 탄가 그러니까 하이나 뭐 보러 빠시나 야 스쿠팅 맘 안에 너 아들어는 안 내게 뭐 한 거섬 응자 하이나 뭐 한 목자 하이도가 나지 뭐 하스랑 내가 그런 정말 사장제 신비션은 제가 커서 많이 만 오네 원래 이제 그스 그리리 하스로 다 갑자기 파이 크라이는 앞으로는 별로 기사 와나 갔다 때 서프라이즈 그거스가
1: 호러는 두시 뭉들이 탕리나 다 니는 가게 앨범 안 안포는 더 거마로 거니는 뭐 완수 창원이 시다 담니 사나 아제 디니아 앨범 승녹만이 다 갑자기 자가 능세다고 액트 카이톤 카모 기사 칼레 하이만 카나 아본 울었다고 카이가다 완수가 되고 앙테 울어 카이나이 나 아본 카리베테 방가 함감 티클이나 안지로 완수가 나서로
0: 나 완수가 엠네노 엄마 이거 하이나 모조 액팅 비스 그냥 액팅 하면 담케 앙 세만 아니 뭐 사탄이 바스 그린 게 아니 그 그래 담케 아니 아니 페이스북 엄마 해 액터니 페이스 아니 앙 세만 어제 앙 아니 아로 아니 그 담케 앙 액팅 클레먼 아슬랑 포이트 동어 상사 액팅 클레먼 담케 앙 액터로 그는 엄티 마냐 그 카코야 바 응나니 뭐 무슨게 담케 앙 액팅 클레제 그 그래서 캐릭터 만케 아보 너 감케 클레는 아브란 무슨다
1: 담석서로 가이버스가 프로그램 카케나는 기타 담마니
0: program ha khlemen ta khlebe khetu ang ani orchestra hapar jeta sam hapar ang 21 year 21st year an ekis bos running solitongo 99 changmani ngeta 2020 khaba ang 21 year running ngito obising ang kabang ma ani experience ong kha tipara hano kare bang phata harago romdi bangladesh hairago tai delhi ke nini kerala kolkata tai assam rogo tai yang shillong rogo thangi ang program rok lage tai ante bo tong thokum ang ani na sama haparo ko mo nini gtv rts nini indian idol nini g bangla ma hel khoi tai plus ang playback singer ang ani lang mo abun an ta mu 2012 je in bollywood ni playback singa binurat re program ma khame ni bobai mata mon ang sakno sugya haben bor apro aja an sugu hone na man bele kan tong tok tai bono ba hamai maro sini binurat jin bo ba apro sungno je accept khame
1: 20 bosor 21 bosor gin thang ang ka ta bo abo lekhai nei khang ka tamni chane 1900 2000 program kha kena total abo kaise approx 9 ka ke
0: lai siman tang ni yearly inya inya hampono 150 200 type program to khlajago bebak romita romdi nini radio center tv center ni hindi nini yang live su hai su bebak romi tam ni mesen kaisa season nini durga puja season on sesen solist poetel se se program khakilo
1: to bisi on nga 100 ta program phone khakya do nga ke 20 aba 22 bosor phone kha 22 bosor nga ke 22 show program khakya romdi kongni ko khanga ke tai ang approx aba average kaisa program nang tumno hazar kaisa ka man khang ka tabu bisukin kana ni rang pusha
0: ani agi sare pro khorsang ya pa nai ma rang po to se khorsa bro ami ya pa nai sama tong go ni ya pa bak plus bla ni nang rang le income nang khane he ni ni ya pa rang pusha ka sa ka la kan chao au ka bang mano income le khla kang ang sak sa po to sa wo tai tam ke khai ang agi wa sa ang kha ta ro si to no ang jaga program khlemaro phewa rang busharo lang khati manzo yang program lo khare rang busharo ajik
1: wal ja khnai tonar ro khanu khana srai srai ke sai manya ba sayang to khakis tan kormo thongi tong tiru bo tam ni sana ang exact bin account khare sina 22 bosor rom li yang 21 bosor program khakian kan 21 lakh jor ti bo tap sak jora bin ajung ngi thanga tai khati ka busak awtang naile mai nai chami yang ab busak sobai ka bang sai manja tam hina ang je samani mi mil jaka thagri do
0: ab soi phun ni man ang ni bo exact ase ji rang ro bang ro go bas da thaya bro se ba ang go agi bu chik bu da wakhro rang da ma hang rang ki se income khra geng ge wallet en tigu ju ang pocket dai nei ab pa as sobai be asa ar pocket en thong ab
1: sikla zora bahai bopi thanga sagri do sikla zora ni ni best friend ro ga sabtong ka best friend salani bis

아스저로 뜨이 엘렘 끓는 판다고 노력하나 바이키 아폰 데브로마 바이 살아이만 이꼬글람 바디오즈라고 하냐 하이 크나도 도르사 몽땅사 카나라냐 할라이네 승 카나라네 수미 데브로마 바이 르삽사 르삽어

아스저로디또 본데 볼마 바이 르삽자르 사몽 노루 크나바키아 하녀 하이승 따이장사 크나도 도루 사몽 크나라니 바디오즈라우 승 크나라니 술레카 니쿡두이 르삽자르 사몽 노루

그렇나이 또 살아서 보인 독 메가하르스 FM 우치연토 어저라워 자두니 코랑 반다 자두니 코랑 반다워 그나 또 르사몽승 자두니를 사마니 카나라이 똥고 하녀 하이 아 테이블 부스칸 고승 그나 또 그나 또 르사몽 카나나니 바칭 탈라네 바디오스로승 르사몽 카나라니 야군티데 포르마바이 비니 쿡드이 르삽자 르사몽로

따입고 보려고 또 요만한 바위 그러니까 안 들고 눈자고 야 어버 하기는 또 아 좀 라이프 해가 지니 잘 허 따먹도 때 어버 하이 덩걸 또 기랭도 그리카 아 몽심이 동신에 허다 두샤 랑작 아 타이블러 두샤 떡라 두샤 아 또이도 암들어 몽 파이나이 바건다 두샤 암들어 몽 동신에 근데 두샤 따먹 하이 아기는 하이 또 그리카 어버로 공 당신에 덩어리 그리카 라니 탄가 뒤키랭 그리카 라니 탄가 어버 하이 게 저런 러가 저도는 필적이 탄고 게 카펑숑 따분이 어저라워 제 와티 배만 저라워 기차 나이키르고 샥 칼리 동원한고 샥 칼리 동이야까 드라마로 폰 바이바노 어버로 나이키르고 동원한고 샥 칼리 동기 게 만조마 또 저위 저위 탄고 나이키 나라상군데 땅샥 칼리만노 만조마 라카데 샤인하이 꼭 샤피야노 Zabik Sharwano, non-degable, non-degable, Jamadiya.

갑방청 어셔셔 보하 영탕구 양 야장난 나요 야사게 매 영탕구 물어보다 못 내라만 막이 보하 영구 앙 야장난 나요 근데 야사게 매 영탕구 갑방청 어불 막이네 하다바이디 아마 우람우람 만들어 나디 그 만들어 만하노 어셔셔 보하 영탕구 야사게 매 영탕구

Hello? 가방 총또 엉배 만들어 놔줘. 근데 또 따몽이네. 어셔어셔 가봐. 영탄고. 먼저 이마 영탄고. Hello? Hello? Hello? Hi, hi. 먼저 이 탕랑 풀려요? 헬로? 헬로? 가방 크라이동데? 헬로? 헬로?